게 따로 웃긴 게 너무 이틀 재미 큰 덕은 마인다 떡이 돈트 땀니나 디까주 따로 보일 공원이 이누밖에 마이로 하디가 재미도 짓트 날 오질 그도 난 똑지 가로 있던 거